0: 지하작은옷나라테레소
1: 은나얼드사르틴도요
0: 마
1: 어리야마리야마얼드사르틴도넛믿노
0: 자한샤르가
1: 아오
0: 포톤마
1: 사이엔도슨도가람바스어르울단템친도얼치스노
0: 얼치스
1: 어리나타타얼치스인바니마사이바타바스타이슨데레스